마지막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 코 왔다니 소모요. 등탕등탕 힌디 필름 니기 드랑코 크나소나 맛나하 아르야 기 드랑박사 예 프로그램 나 눈속으면 소모이바 야논 보나하 다우 득득사니 잡마논 시망 챗바지 영화하운 델리 스테이션 오니코 왔다츠카바 힌디 코보랑코 크나소나 맛겐 챗치봉아바지오 잉글리시 코보랑코 크나소겐 아로 챗콜라치바지오 실롱 스테이션 오니코 왔다츠카바

0: 공기자 장방방안이 고급받나비 HIV 예랑치 바트그릭나 암자 앞산 자르마니치 바이카나 남산 자칼라니치 앞산 바라코 자칼드마니 바 사크분코 당타파니치 각켓코 위에라보 겐나비 아로 사그바만데코 묻히나비 송사도 동그바 사칸티는 증하카 동안이코 아로날조카니코 난조톤카이냐 낙니 세팡받기바 테스팅센터로나 리앙이 HIV코 포리카카이니보 아로 탈바테 위에라나겠다 National Toll Free HIV aro STI ni helpline number 40290 na call khabo ba breakfreeindia.org website ona napangini bo
1: You were listening to classic numbers. Coming up next are Tomb of the Unknown Love and I Prefer the Moonlight by Kenny Rogers.

내심망 존생 모모님 급바 자송 달라치기장 고프나소나 만함 다오 프린 치킨바 지미니 클라치 오한 델린 코타츠카 파비빗 파티 프로그램 고크나소나 만겐 치샤바지 오 델린 코타츠카 파 힌디 코보랑 아로 졸졸 치샤바지 미니 봉아 오 잉글리시 코보랑 고크나소나 만겐 야나 카스와니 투랍

0: 공기제 장봉방안이 고급받나비 HIV 예랑치 바트그릭나 암자 앞산 자르마니치 바이카나 남산 자칼라니치 앞산 바라코 자칼드마니 바 사크분코 당타파니치 각킷코 위에라보 겐나비 아로 사그바만데코 묻치나비 송사도 동급바 사칸티난 칭하카 동안이코 아로 날조카니코 나조톤카이냐 낙니 세팡받기바 테스팅 센터로나 리앙이 HIV코 포리카 카이니보 아로 탈바테 위에라나겠다 National Toll Free HIV aro STI ni helpline number sa 0-69 na call ka bo ba breakfreeindia.org website na napangin ibo.
1: Ya nakaswani tura chadambirani program ko gamatani sumoyo skhang pao chana simana Darwin CH moment Josbitha moment Dithalson Marak aro Lunson Sangmani segipa maani khasa poidirangko gamatangenga.